0: 있어 손놓고 있는 동안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아? 어떤 일을 망쳤는 줄이나 알아?
1: 할아버지 아주 위중한 상태예요.
0: 그게 봐요? 반드시 저의가 있지, 네가.
2: 할아버지 위중하신 거 확실해요? 엄 박사가 우리 편이 아니면요?
1: 사망할 당시 그 애를 둘러싸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을까 싶어서요.
3: 할아버지, 일어나신 거예요? 깨어나신 거예요?
4: 너 같은 건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.
5: 제가 안 그랬어요.

0: 홍대표가 할아버지한테요?
1: 내가 쓰러질 때까지 신속하게 못해도.
0: 그래서 쓰러지신 거예요? 아, 설마 했는데 정말 홍대표가 할아버지를 쓰러뜨린 거예요?
2: 할아버지 주시군요.
3: 김이사가 이번 주총에서 널 대표이사로 추대할 수 있게 되는 거지.
2: 그렇지만 할아버지가
3: 남 회장님은 며칠 못 가서 비보를 전해주